0: 자, 크로토 아라사바나 다리나라니 야코포 아파라 나소.
1: You're listening to Voice of Victory Radio.